0: 유고와 고나 대치지 대그라 집본도 고페라 마르동 좀비 좋아한도 나동라세 버셔서 여 장시 좀바리 라세 고베 콘셰가 진다 띵테이 돌로가제라 고베 쳬바라 피키 이크로와 모모도 너가라나 소진자 베조 고라셰 바동 명하라 예모 몸보셰 대제 예비 이크로와 베제 미슬라 유소 강시 년인지도 진데 예지 좀바리 라세 베제 사콘 쳬데 칼라운 모 몸보 예제 사콘 카게 소진자 조와 손주 제바동 쳬제 차제 조와 리서 동아 동 당가 편상 조서 동바마지 제주 뒤에 몬솔로 초대한 여제비 로마도 이끌어와라 버저 섬어야야 바리 이끌어와 띵첸네 이 사콘가 깨대한 하종 여보 젠다라 컬라종 형번 넣지 선바리 이끌어와 린신도 이 사콘다라 최초 친번 넣어라 초대한 뒤에비 비에 머레나 러링 가토라 가위 머레시 연비 너와 섬어 장시 선바리 이끌어와 주 상도 고유종동 산에 대거 현재 여러 지교로다 라스르네 이거 통하라 연초 제바더라 피진로와라 메통 라진 장게 냐린 대다나 고조 생코노 서도 미비 진찰해도 이제 무미리
1: 나제 나스르 달람 숨 제제토 랑코토네 요콜란로 케만보 예비 창도 동차라 바휴 종주제 해규사태지 진퇴나비 해여 드윤바지 장라 대고제 산주로 쇼히 나제 나스니 담브로 dola nere yukuri xia yudini su mo tsuji kengxin, langkorn juu si nu kankurtan baba ji kengyue. Sashio kani yung yu guwa cu kur jibde kala zuwa su hijyue badang, zi yung kuji li dion mani yu guwi gyungu jizong xia yu dhujyue bari. Xiu ye chan jini pibi yu guwa mangpo degara zun niyo badang, bedu yung ten tangpun yibi shengyang ki yu guwa li xiang ki, Dawa Nijan Bidu Yukuru Hizi Yubadan Kongi Yukuru Misi Jisu Bashu Jan Yubaji. Langkurun Jusi Surhidu Bidu Tenga Ju Xunyungwi Yukuwa Anke Rubadan Nyangdu Jia Tong Yubaji. Nani Dungara Kondegara Gujani Duga Digihya Yuyabu Yubi Dating Chenga Dera Gujani Diyubaji. Yukuwa Li Xiangki Hya Yudini Jili Duba Nanjuri Yabu Yubi Kara Sangju Su Yubadan Lankurun Jopara Ngur Zhu Gumundu Hixi Yubashi. Yugowa Anke Yi, Nani Da Jujibara Ngancun Degara Gujibayi, Niu Lu Ren Xiaqiu Satsi Mungdu Qindu Hixi Yubashi. Dacha, Dola Nire Yugun Zijun Koji Yugowa Xiaqiu Dini Dini Yugowa Ra Kursa Hidu Juyue. Degara Zunzun Dan Ta Niwa Dan Jala Nyurub De Diwa Mazi, Nyujo Sabri Lu Su Sayang Jun Yubashi. Yugowa Tang Yuji, 年长度 我才能 牛顿到了 人工参谋到 你就是比两个同学 两人瞬间截图 两个同呢 还将参谋到一些些吧这 多了你的有个人 也有点点接力的吧这些 俺虽然有个娃 我是对比蒙都请到 俺最满意这个推餐的动画单 也用给你女吧 其实多年 有个娃的 也有地位的吧 就应一些些吧这 八学总给他动 有个春日更过的一点
2: 主任康当是同所里的了七天前接到他协约总中多连年的行过充满他并主任康协多来的问题与国娃的下顿着陆捏入当都吃我如协约吧日与国娃张业生级大大家让孙姐急举起恰金哈将要碰到了那个下月南就阳要不协战都协协吧日强度中起了八学农业主任康协跟国娃马康龙给 扎托年准康阿勤吉木东主运动当阿别大家把人准康阿勤加加加上新月德罗加上孙杰杰托朗古多年有个人用勤木东清别阿翠江下月雷索东月杰谢巴日年月雷人强度中起了八月中给绕乔龙索人内有个了地年将来居多七天前就有个人天天地年一档 中村当他们组织几十名协约杀在脚下当各种协议的闲恰十八当协约雷索同意八日强度中其实八月中人力当有个决当作一书记局长有吧要过逃逸安全将来瞬间解决切取了没得让局多有个人满意这个雷索动画当有个人别对总对就是没吧强度一切经济组织能获得效吧八月其实人力有个创伤获得 对吧,这些年有过了两年地位,六百用了下去,一些吧,这。
0: 那些多了参别,那是今年高度,列克了家,就把陆军成年时, 永庆中末蒙博也把东扩出强强东陆军那个数据中间的用是蒙有陆军级别差了些差一把的向了帝国家三级行动中这个下面杂动之前了铁路动啊动能打着现象宗教陆空的公司的生效影响听见第一遍荣用者蒙族所酿的小主车也把东听见了抓住了这几个我最清楚参加我中抗车里抗诉一望出现案件把的让着就不陆军有几颗的出价的把东马南街那个陆军街的解决两种龙石街也把的那些桌面临长期可有有不能找我弄听见抓住了这的弄完基本到了第二个电动来用平板轻薄也我做了高开强强逻辑若等下一面升级也就上班了那些准备切望点着急
3: 你都叫我老呢我做的太极的讲的他大陆开老就是心中有今年他个马强着吧学着托不买吧你关键也提拔了这告诉那他的兄弟说是不把咋想的是不得不
0: 车上通车都进来了勇气蒙不也撒下架起了弄完几把马子快要咬不也比那个陆军这边的勇气中末蒙博也见中末组出这用的了东国际出现把东东都扎在了出现起来的强强的路啊东这个吃了吃吧陆军有技术陆军这边说陆军蒙扎为蒙族叫陆军国国那组共同这边的那些准备问了几这段年代了那个陆军东国际出现用的也这两个国有的按了要的程度比哈军基本都去上班的那些中面阿林基我做第五年长的年纪一比中把亲戚中嘛年的人的陆军这边来用个也可要要问到了陆军有几种恰从不能你罗生家老总罗到了英雄在那几百元如果用通的参松西上班里中间的进来的陆军这边能把今天要的成把东也让第二个叫陆军这些种今天不离舍东让步了葬业干嘛颜色的叠克了叫空度克了叽陆军直接理解了叫把东陆在绕外用中大叠了七定主义中末做的卓心动陆军直接也见应该做的强强叫把东这个做年长的节目这里理解也比说到了跑配叫做罗东鞋王秀才那些把的那些中末面浪丁经济波罗东阿玛了样的陆军这把的一万元那个陆军有机要不能去一把的你我老农他是中期的家就不留在了小业不过从的当年陆军之前让步的当陆军这一年过夜人年留在了几个平常所是当的梦用了陆军这边着身漂亮的这一年连同陆军跟这些的一年就出发到两点头的这一夜他是中期的留在家这种言吧街上让给他在中期的家用了留在了我你动身家这些人都也把丢家境名目职业嘛车人家也去写上东各种职业生吧东到到陆军农学跟某种车算去说上升级也我做蒙族家各部这边人的东结果那组边呢都我出门了人的也把家吧东交接国业东大就说没人家说见如此了那种求得了东的那是陆军个切去时你把这也去上班的
2: 马认为工作我的社会的杨永人就在筹备拆断把去筹钱的给这给这如图长大所中的日子拆断听一切一切呢也能满足他常常被骂这次年冬下了日子节端午想要把事向了帝国节三九的学员现在一把人我的说我已掌握了七层圆融端午起为日子拆断节阳行假期为杀动的出价对不如要把事协管农估计选协把党若没新协把所数据的协助成员了刚中的部门协把党将用我协把所派有了这位什么强化村别协约将员澄清通知协给出节我的协把三月五所估计肯把协所有把事我的三个人初期做两只你有定的节来做啊罗藏大卫电目起为日子车团大就行为搞不行了苏军人的经过差了样用出了什么东西写吧日电摩起为日子的车队了怎么为该是全部都有吧日如同总给人的汤清托车队我马托过年汤清托没忙不了有吧当该这总给忙托呢电摩起为日子领起了应存的有吧日 大天古学车顿西格大东向用就在筹备啥做西边路格拉。

0: 다단다 가지 라간 통데리아 김장 중간 내리아게 근데 소리 티케 샤시 내리라 봐 그들네 고츠 저한테 년저로야
1: 다다 능은 주의 어 녀동이 슈츠지기 진행이 비쳐간데 문에 수제는 이거는 대면 이순지를 매발 다 두전정 안에 긴다면서 어 대갑자서지 어 샤민들 다디네 조르디 안저기 샤간게 어 강부디 개비 제일 다 미간게 강비 비제르디 약불차 두전지들다 강바 동바 샤샤단 가지는 자잔데 지금 삼릉인 비서 저지다 된고 녀치서든 지샤브디 주빈이 설지 녀딩이 숨 지샤나 이 변주기 녀식 접템골 다지 당문에 전다 김선 정관이 의견된 적이 다 변주기 어 변제 중교된서 말 망설 시어주 당 가서 저기 엠조니 어 지금 정관설 강문이 숨 소도나 아 변제 피게들 숙적을 두천 용바 다른 이소스 대 강문에 전다 지금 예간직다 클라스에서도 봐 자긴 좀 물으시오 동부시라 샤넬이 변주 변제 팀 만들지 로스만게 Да ма севе гечек манжиге дева чанан гонга дивайгене манжи недонге джерчеди дензул деби чашан да конжи кадеди чосе деди югулы паула да дусен мизуеги дусен югулы кадеди чаче джангангер дусен бенде шукчер носчен да лагваду ханжи зон югучиге недонги ценгилол дусен тема чуцус дусетен ине жимчинда о лодамале тема чуц жамцу тучани токойки югогин намдан чинугал одиги та чим тембарела о мангал чиге нюнгал чинга камбусум зонгасу о нетене чашан чуцу кес чуц чегединде да жикаше ячени о югоги неленг кимдон жонганзуеки сижи якустенс да дине чашан топонине жана ngabchi tukchuk kula bogi dili da di nang lo necha pangri rishu da kwa saji chayin lechikde kimzo nang lo yi zangzha tu yun da kumshi jivao me bawe nira, ame nira, bugi nira gana chi kanga zangzha la da nang chibi yudu di nang lo dik kimzo nchonga sayne li ya ma sha me kyo sara chambu rishu tukwa la da nam gyuni ya kimzo nang zangzha da dianzo da nang chibi me da chi 김선중과 시민이 그런 머신에 장대 금시디 비내 메디 나 지금 주발에 나오기 매겼을지 도시 엄마를 나 도시에 남기 아 장대 야가다 내서 어 지기 뭘 몰라 피 디디 시골 건설 배대에서 나 지기 어 그리고 리도전 어 김선중과 단다 내잖아 숨지섭게스 샤데 나디네 김선중과 이 거의 남당 체스티 민교 저디 설든데 소수의 강리엔 세교인데 된수가 그 돈제나 시지 시고지 다 디나를 찾았는데 망고지 기사 용디야 샘레지도 걸 다 지금 드리브스 더 개인이라 이티 치드바 다 나와도 간 줄 나가네 찾은 제 맛이 준진이 강바디 트렌드보다 비제하고 투쟁 겹쳐버디 then 드리브스디 망고리 권은 Tā tīng sāng bēnchū pēkē shūk chab chīndē bā Tā mī rē kī mōtā shē mātāṅ tsū pāgā lō Yā mī chīk mī nyā sī yō nē mōtā shā sī mē kio sū rū chīk Wā tīng rē kī kānyī tīng rē Yā tū shē nē kānyī sāb chī tū chā chā yōng tō Tā tēn tsū tō nē chā shē nē Chīk yū gu chū yī bā Chā chī chā pē wū yī lē ngā bā Chīk tsōng mē mā sī shūng bā Tēn tsū lē ngā tsū tā bā 도제서 삼자를 도제 능규 지금 주부스도 갸서도바 도제만아 파수강갈 지금 라냥조 상설제 도홍 건조 망치네 생이 결의자대 망을 리과 다 조디 결의 제괴디 간스 내린다 넘규로 된지 야부제 된 장저디 야부제 나무디 앙나무 장저 다 지금 내린다네 차샤네레디 안저기 파유기 다지 팅군들의 컴부여리 구슈여리 다드바네 카팅도네 쪽지가다 직전 아니 군정이게 신의 마신의 셰드 셰드 사전 직 정만 보고 다지 쇼번에 차샤네리지

0: 두서 산주로
1: 세나바토 공간소 샹라 플람네 가망가 산주로 쇼히 나 이윤의 뒤친 현창소 야게지 조시시 핑기 중국윤노 나 이등다당 드레사비 윤노 동회 야가 통경제 튀머라 치니센데 양용제 아메리카기 윤노라 뒤친 짜히데레 휴바마세 토리스모 돈바지 시진핑기 너로나 나주나 인고 토루이바나 윤노추 리진주 비두장 케유 Tianqu Pengzhu Zhangbo Jiangdian Beba Lunlin Xini Yaqi Yunu Geji Jinhe De Yaqi Paji Dongbi Chun Yunu Yangdui Xiajuro Chiguru Xitu Yalan Sabitu Lamqu Dohyo Xiso Bogubi Turi Nunga Sangoi Bi Zhunggu Yaqi Yalan Choba Chiyu Gongsi Ni Xidu Yung Yina Xida Ngabi Chi Ni Ni Yangyong Yalan Ni Yugo Ba Jinjin Xichi Matan Chi Jidong Guja Dun Dun Ji Dan Cha Ji Sin Xin 现在一边车孙就你当现在我边车接你几接所江浪土你人主把天真一起没腾吃激动国家新巴当现在的家当电了国人的把月把日现在我边车孙你将有这江浪土没把心呢主把武器没腾吃激动接家我就按我新巴当恰一心呢美国冬天国家年长孙蒙多冬天把日 中国某某人家给张别一路年冬年周六对菜当比我这里共计我们冬季年有人爱把的那里对菜当比对人家把的让这些某某有个当幸福节你们我们比拉玛国冬就了吃一只黑鸡蛋擦街新把当对从把的压下绝对的擦着破坏当对菜当不如国冬就了吃酸当擦你个怕一把日克伦比先进佩德罗也现在年年 现在是你有了土那把就来接扣巴拉马丁天主写来了我国他接都写住现当地呢兰子阿玛的卡伦拉金州的希巴当接巴拉自己月节年都送个一旦给现在不应人才把把这爱意现在算你阿里新进天朗普仪我算这么多阿里希国的从家能引起我主希巴的同呢 阿里希当地了年八十遍恰有把看了把些阴险性格阿里尼格托现在年年一两个对别追门节追个三月一日呀一两个这个年节推门我吃追门了嘛一共后面才从家给各顿四句日万顿就明显些把日阿姆日开两个玻璃瓦的南天节现在年年节三十八年阿里希用给年前的库巴的美别当局过路领队 都听不起吧当我国的大街道戏剧越界写不满些亚气气组接扩巴拉自己国王扎秀黑巴拉我国的黑个别别国的写不满些三个别拉三个国的黑都黑巴也拿那里对菜当不着让中间女就是被狼国的错团结十八顺黑东黑气国吃顿顿年家年早上的茶一年十八点对从巴里亚家年顺的茶国帕瓦当第一出
2: 李路在当女主是被狼哥说，黑东西在卡车所的算的差一算的，加起年啊当差几百一百日。三个月中国江苏被拆把车公司呢，黑东西把烟呐。三对江南街啊，江南虽然给经济有用的苹果做把当，黑当啊被拆中年就这军兵。我这些呢，若把没等吃啊，就啊，今天下军一百点，对从把的加起接当差几年，派出越境。 你来抢运就把木藤吃顿当，擦你啊，简直黑准一把日。三个病人三角的用着从头从那黑多一把烟呐。刚中那种内冲拉萨黑边，人家有个对亲跟你把黑当那边吃军队里的菜，你这你把了，你就阴险。天龙天里从高档，忙说了娘们，忙偏在学术，黑过热当人把吹一把日。第二人。
1: 有个人力力的几下月，才一周用着些就当，空空用着，有个人查的就追着嘛些，过吃人家一满片子血，人血追着嘛些。年前人家个小幼年，他做兄弟，别用张家过年，两餐做着的勤恳，没等吃家了等，先要把地一通呢。张家个血血个给人三百多来吧，春节把些，现在把天地六十三九月才了。
0: 난사 골이 찬지자라 사코르티지라 루딘주
2: 유이랑도르 사든바 까나치지아 로토도
0: 베젤라토
2: 베젤로 튜린치
3: 생기나부터 오군 감사 다다네 베조 롱찬년 체레코 칸기 롱찬지 부지 로토쇼지 되수리 샤암라 부랑조 좀 미츠카 나베까지 김조수의 좀레 나위 부지 로토라 예정네 부메다 루 다와숨비 다키타 자커 칩조코 무튼 도드체 효리로 자키랑니
4: 리지 딩코위 기타자 예팀바 여거나비 냐와 양공은조 루크첨 제티 연진 초보다다 치와 지 예사세 체영아 자연니 랑디 우톱 나형치 취시 제티 점긴 페르 닝치당 보 조모 냐낭 소제 사글라 체딩 고츠 나디 제장바당 데미제 힝지 소라 세션은고 샤괴즈 근거 지 예사세 체영아 자연니 랑디 우톱 좀 배다 선바가 우통고 주인가 等你人民撒家人了，宁吃不饿着么？娘能拉手把撒家忙起了，吃对跟过粗了也最困个。俺爹即将把当地面前行政所了谁想问过下规则？等俺大爷头个的，行弄个将把的做人了。第一，行政拉手把的做人了，谁想问过做起了，这最多也没做过例子个。
3: 等你起居呢，虽然可是怕跟俺家俺的，你们老个钱不送，大大做，人的起居呢，谁的起居呢，把人碰到些，门头呢，绕口的，肉鸡是里头些插头。Shuzo ki naya ki hongko kanglai siye de changma jie topa ta song topa xaxi jie tab jie si gu batang. Za tang to chun rin dao ta ngon so jang za tuyen deb jie za ra song job so lakpa xa gu. Ci jo nga che nga cha ni ni, ci ju jo che nga cha ye par ni ma na. Ta pe da song pa ki ci pa ju ni song kor pa ki nga cha nga ni ta nye chep ju ni ki na ni loo gu chan song si dao. Nye chep tina song gu dawa riri la dabda njaam da zoab zo riri dal tina ni pe da song pa ndi dabda te zoab ri dao. Tine pe da song pa ki ci ju ni ni. Bueda yipa gitsi juni pala bontot kana kikisina, bontot xal kidao. Tine man tuyo to roko to riv jibs leidu xebza to suzo kanaya yikungo kanaya ziyadi changma jie topa ta song topa xaxi jetab jie si guba tang. Zatang to chun rindao ta ngoso jangza duendab jie zara song jobso lakbarsia guzi dati nala zo nrokba ki suzo enari, zara enari, degi la song job ta ngongo kanaya zo gomeka kola chanko zuidao. Tine ci jo nga che nga cha nini ci jo jo che nga cha yapal nina

0: 기다 뒤쪽으로 시작하잖아.
1: 진예 효랑가 가챤이니 지타미 장강신 저첸베 신군 대비 그슈랩 딘데시치 란종서 첸데제 신카 남데시 난데신비 신카 카가 시발라 신유기 샤텔루사라 뒤토도 사비 뉴데시바다 군데로도 문티 다니 야보샤구 나히르 군노 심포니마 제히티 넘니 샤트죠 로조니도 하치샹데 로지 참당랑 탈니 예람샹히라 폴루트비 친아다 니거체 친예히자니 라지크응거 더노이나 베다 선바게 친예효랑 가챤이니 지타미 장강 신조다 지타마게 뒤달케싱거 딘데이나 딘제 신치 랑종서 신대제 신카 남데 렌제 공투기 반노 이레인가 난데 신비 신카 카게 시발라 신유게 샤타 루사르 뒤토토 사베는데 시그즈 쾅가 치라골이나라 폴루트비 친아당 친예거체 치 년이 하지 쾅가
0: 네 다 다와리라 지단게 인조와 사치메라고 캄케 제저리리도 네 베다선 반달 찬소나 제라 다안더 인조와 메추 캄케 치비 요체르 칸소파마 나비 차랑주 도치 Sebra tsi somne penpa ta mumer yukar chomi ten zombi dolong dang. Tsi nini la pasan chen donser lakwa nipi tuyabzang rupu sakota kawa poyong chobla toze. Ta dawa somban di yinjunga kamkhe che chongrega gongar mech ni kamkhe che hidao. Yumtsi te la tini yuwa che la kalang soba maang juda che tine namhi charan judo che juda ni. Tine misa ge tsi somne penpa ta mumer yukar chomi ten zombi dolong dang. Tsi nini pasan gen donser lakwa nipi tuyabzang rupu sakota kawa poyong chobla toze kawa poyong chobju ki togwa tse sori zi tine tenko zui dao.
1: Zizi, tina peda somba ke si imba tsi kwa lehiyo nala tsi som. Ye, ge, jie, jiu ji, jiu ji, nye xie, nye ji, nye ni, nye ye, nye dun, nye ji go la yin zi kwen ge. Gong li na ngani ge beda sunpa ge da xin do di xio zar go, xiam la derin ge zaka ci xio go la ngore no di xio na.
0: Tene ta tren ki zaka ci bjo xio na. Tren na pu me ta lu dawa sunpi ci pa jub ji, ci da nga pi ci ye, riza dawa, kama lan cham, jung chu sa chu, chui chi ye, jiwa kun tong, pong tong xia da ha chi san du. Tere namgo na toji namgo ri. Nga ru chuzu go tan shiru chuzu yipa nila dostun saam kail. Yoyni tui chi, saa nipo yosu jyog, za mungmer, njungchu sami. Naa nipo yosu nyeki tamba, za lakba, njungchu saachu. Ye nipo yosu nyeki jay, za pub, njungchu chulao, ten di bujo loto xio tsaar.

조남초 현라 로소키 윤지 로투니야나 바게용 예비 히츠나 딘바이나 히비고신쇼 마마보히가 공히라 로소키 간니딘드지니 로기라 텐카히잔리 고그메비 윤지 님바소게 대한 체리기 최다시바지 로소키라 준바 로춘중세기 대 로단 뒤치 리기 남바 뒤다더 니니비 로소키 윤신 마고비샤시디 로센조이크라 다돈 디냐 정외미징이 망부소시디 비나 미션다 바기 사윤린디비 로취바소 뉴시 가디 로소키 등유진보로 로샤동 터바단자 마고바시치 꿀라민주르 당 차보캬히 지구지엔 지주신바야 디진지 윤조기야 윤리시나 로진 태통중시라 차키위가 바기다 미슈소지야 된진중시비 제기만초 남비 디라 휘인 마시브라 이자난

아미야 진짜 뉴마 워자 티케 런조 타베테르 치신 요바 카프토 코디케 체케케 난도테 이게 나라 티네 다한년에 야미 작도 나포 라라 샤샹 요바 카 타나가 테로 다한도 컴블레마 탐제 테 뉴마 좀자 파라 마타 다토 미바 타베텐 제신 요바 자케 다 파죽다 초죠 미바 타베텐 제신 요바 잡닝에 나라 내신 요바 카프테나 코마사 예장카 넘버 젠제 켄카 초제 풍보 젠제 헤예네 우르자 빼만 주네 초제케 덴사 쳔보 컨트롤 좀제 켄 나토 쳔보 라마 예담 남케 켄 준투 쳔보 리제 마람 나케 카 산제 라마 켄 자냐 켄 너베 덴두테 짠 남카 라세이 요베 갑타나 남 토라타 켄 둔도 티디 네 남카 딘제 테리 테리 네 남카 딘제 네쇼 테리 다 네네네네 산다 빼마 젠 켄 켄 러간 티디 샤달레 타투 카르보 조 좀마 카르보 톰카 라투 타베 타 카르보 시케 돈자 타베 나다 쳔다 카르보 제다 다 카르보 르달룽다 카르보 karbo guye korken yoba kaptana lama rinpo chanke tonga la pepken gone lama rinpo chanke tonga la pepken gone njavu je korkanke june mara pepken yoba kapto drala tatu karbo ti lama rinpo chanke shila seken gone drala palo karbo ke lungta pepe lo tong tong dala sha drala tatu karbo rangke lo tong tong denda sa lamba dalo

0: 남튼지 히트 니니지 사라바네 아르시 용게 니차라 코바라 메비 당주 고로린두 도 팀부 히바다 모고르 타체도 히주 유지 시바마지 야히히 토지 코바라 지지고왕 자효 히바라 모고르 히그비 메고르 시바지 상거비 사상가군이 히도 히바이나 달루드 차이당보로 장종지 뉴저사비 랑고로소 현지 사바 숨 히르동 히치 고르치
1: ཁྱི
0: ཁྱི མང་པེན་ཅེ་ཁུ་སོ་ཡེ་གོ་རེ་དང་རིམ་པ་ཆུ་ཡ་པ་ཅེ་དེ་རང་ཡོ་གོ་རིང་ནི་ལེ་རེ་ཅི་ཁ་ཡོ་ཆེ་ཡེ་ཇོ་ཡོང་རང་ཁ་ཇོ་དང་ཁོ་ཁུ་ཡོང་ཅེ་ཡོ་གོ་རོ་ཆ་ད་ཇོ་ཇུ་ཅི་མ་ཅེ་གོ་ཆི་ནི་ཅ་ཡེ་མང་པེན་ཅེ་ཁུ་ཅིན་ཤུ་ཇོ་ཅིན་པ་ཅེ་ཡེ་རང་ཡོ་གོ་རིང་ནི་ལེ་རེ་ཅི་ཁ་ཡོ་ཆེ་ཡེ་ཇོ་ཡོང་ར
2: Shazi Dengur.
3: Shazi Dengur.
4: Jizin Tsupsum Jie Shizu Tsui Dokuj Chuna. Ngan Tsui Roni Ni Jasin Gikin La Simko Shibara Ngani Gomsin Yo. Ronki Ron La Linki Zi Anyo.
5: Melu do chawi zuni de mai per sen na la pani rang ni je xin na gu la ni je zin kong xiong niu ga nan qi xie zo jian zong dang dun dang de xiong ni xi jia de ng mi zhong nang de la nan ju xi e niu
4: da da qi rong ge tu la wo jia dong gu li qi wei nan wan dong na len qi ku si me yong ni rong ge rong la xie bi ke len de la yong zang sen dong zam ling chue den zhen zu ji bei wei xin ju nie ke ge no zam ling me ri yong zhe zhong bo zhe qian yong me jie ji ji ni me ji la sim kang ge jin jie gang yi che xin yue jie ke yue
5: de na zhang bo da an ge zang xie ga la yin de qian gan ma chi tu ni mei ban ji du jia yin bi me mang bu ni dang yin
4: 俺去三班，前来一笔库布达东海，出国带他，热血随性啊，球迷到那，看你云姐姐当着就是丧事。文章，跟忙不行了，读了诵就没把的，读书同随性就没当我搞了一点，考的没被多听忙不行，让个让来搞一两把一。
5: 定日节参考日比罗本，佛罗埃迪，参考地堂了参与特别的邀约的，参考地堂境界对南面用来了尊敬，你可就没那么作为中国人。等到第二日把罗卓他们，你见得了，刚刚境界小娃言行没结束了。文讲，你给南小姐作为侄子的堂姐这一件，让个这位咱们不抽他，怕嘛不用去。
4: ganyi 강자 소인용 롱라 참비 촌이 시답히 댐주 유에게 송유
5: 제디 매임의 체시당 계량을 매바 가라이 안치 인제 통나는 집이 우초 시주대 야니 랑그랑나 인제다 상비 린제 쇼다
4: 동어미 샘쇼 기반은 자완이 독주메 받던다 가니인데 조농돈 레체지롱미 롱그롱라 샘쇼 제주대 인라 이제 텐터 샘캉제 펌카피비 펌카 예예 기니 좀메
5: 디나 가리 이키당 가리 쇼나 가리 쇼나 소데 다참마 존제 빵도 쓰다
4: 랑키랑라 닝제동 혀사유나 난주 옛니 난주 닝도 도비 자막보 초동 파마 변제 가니 로카소 혀사동 샴제 쇼토
5: 랑키랑라 난지 인자레 낭다 치제보 초초라 낭위 난주 대인도 랑키랑라 쉐예 마지 갈리 예아히 소나로
4: 돌나
5: 디테리니소 소아치다 제진치야 랑세장나 왕위 세라 고차치니 랑케장나 닌제다 랑케장니 샹치 숑군조로 생강 최디나 돈하나디 생강 최디자 자와시비 대탕거 让你当，대탕거시초준거。

0: 平均就三岁零年，盲初同心他年入冬。每次夜尿吃春年，上学打过度别玩转。北中龙城年级里空，看给龙城街，临门多拉一百来钱。
1: 리몬드라 히비에 칸길린치 시낭 유바형

0: 아니 소소 잠부지야 세야디 양쿠랑기 기지 제비네 아니 디게 시도네 란친지 당부디 소소소래 대십지 소소소 야니 가르지 구디도 천나 가르지 두게 단데 급소리 앞에 차잖아 유보유비 천나 아르지다 야면에 잘라지게 구구유비게 천나 아르 리스나 아니 야 인지민이 소소소리 구구디 되는지 소소구 구구도 강샤 그래서 디나로 제비네 아니 소소소소기 천나 딜 되는지 소소 구구디도 하고 제 아니 소소소 잠부지 소소 구구도 강샤 소소 님을 봐 기부르지 나와 두브르지 어 나랑가르지 제비 아삼서 저러 봤다 내가 있는데 슈게 아삼서 저러 봐 근데 이게 나와지 때 두브르스
1: 제나 세상에 걔나 디스무다 아디 나와시 좀스 다 미지 스스 더시로 제 어디 아디 되지 거기 좀 더 미서리 되고 가야요 말아 나서 담배세 나지 니만 미게 올리리 다사 미게 공고를 스스도 디나실 봐 고호서도 직관 잡으시고 양파저도 연예 쪽으로 가면서 지자인 지금지 엘레 고고대 수수수수 까 마이 지금지 엘레 수수 네버 되게 저는 선로 야고 당고 그랬습니다 수수 네버 오월 때 베베야 터스질러 니고이 되다 더디 고고 강기 수수수 까에 수그로 와
2: 제가
1: 수수 직코버디 양나 수수 다 나라서 가서 내단데 인지미지 양타버 질러 사야 돼 하장 개침 버리셔서 선서도 지금도 고고서데 강 차베 뒤니 말로 베지 드리 직 정비는 이신 바지고니 조기 대수 양교지고니 조로 지산 수수 직내단디 원롱지 세우중 응아 더그저지 선물이샤 얘는 드린 대충 안에 직 지고 도선사 야 그거 카세 드리 유베가나 디제 여러와 양아라 근데 잘라디 인침지기 개침복 개말에 딜레 야 권이 저부터 여러와 그 대지스 내내 베닝지도 베지 가려 여러스 닝지부터 도사디 제게 내가 요습으로 이제 그걸 야지 인지분지 띵에서는 그 영지도 무슨 내 경우야 부자도 개체 부르셔서
2: 수수님한테
1: 왔다기 되게 좋아 그냥 누굴의 계획하고 그때 저는 야 수수 강에서 알기로 와
2: 데레라 장어 고마랑에가 나 로바치 투비 모랄라 다지 바지 천찬진네 찬사전네 부구제제다 다 가시는 루세 된사 천나로라 나 소든지 제비 강데레레 다 먹세나 코난다 코랑게 초가니 년도 실라 대산도스 파마년도 대만산도스 이나야 가려 요리스는 저거가 아마 되고 부글라 야부지 따로 제거 도스 다든데나 응고라 망부지 아마 다년도 대바다 저거다 콘조 나는 년도 대베 괜찮 망부지 시에서 대이네야 야 잘로라 모랑 티 망부지 시에서 얀티나 담마 대바다 마지바다 제단가 카츠다 드르케 요면도 대이네야 배차잖아 소소니 지보이나 포반다지 이나 드레마트다 산이트다 세잖아 자 초거 봐 이나 따바라지 데네 아막 준조 뒤잠바 수소 세나로 대부민도 다 야부제 마손 겐바제 그 배트리 손선 세나 데네 용고도스 땡에 간지셀 위 저바 고야 양찬라 개체 같이 용거 봐 수소 그 레단 제민도 산난 미손라이나 망부지 년도 10잡이나 사단도 다 차찬로 지도되는 제 용거를 봐 근데 찬찬로 제거 여사를 했던데 세대 아니 땡에 개요 말이라 대체 춘추로 산로단 저바 고나 셀러비 근데 무슨 뭐지 나 소소소소라 근데 깔레 근데 제 그도 민도사 자 제가 거야데 소소로 깔레테 잡을라 산로 쓰르고도 어따데레 응네레 데 아니 치라 칠로라 빼나슬라위 나 빼나오 잘로라 한두 달에 라소바가 미만부치 텐데 데여서래자 땡안조까지 따닥 빼주 장담아도 다양 소소 레가 토니세나 양 레가데 르에 마토베제 양 데나 데나 기부 메베제 다 텐데 가서 응네 드링킹한 쪽에 신규게 파츠 레니지야 때 근데 배차잖아 야면나 소소 유튜브나 유 소소 유니 마드로미나 다땡에 그배 검시 손에 찬도 나라 도스지기 인스 파 파츠 제비나 아니 배 소소다 근고 근데 거기서나 배차잖아 칭아니 그 니칸 그때나 로고나야 만주로 러발라 야면나 주도 고통로 라소바다 다땡에 그 창의 총에 망보지 여러 봐 된저 견제 발라 니란 젠지 다 소소 근고 때지 시에토비나 배 어 카세부여 데마도 녜세주레 나카시 드링케 데하마고나 녜케 장코 고말라 콘라시에주데 야메나 칠로페 야메나 아니 제바 곤스
1: 어
2: 아니 제바 고나 모라키 부민도 아니 녜 데레 라베케 지장 코 모라나 타시데 뜬토고 민도 오네 드링케 신투크 펜츠라 린셈데 미시럽 뎀바직 핀츠바클레가제단치 지금 미다펜제와제단 드레진이사레
0: 베제장은 던데기 던다스런 데지 투비나 네 인지민이가 저 야 아마디 야부르다 두구르스 게말랍제 인지민이 대십제 대자잖아 당한 저 니마기 수준이 나버지냐 kōmen zhū kōng lé, ālā kō tāk tāk chik dōng zhū mi, ālā kīyā tī lū sui sī rī yō mā rā. Nī jī ālā gīngō kōng zhū lé lū sui tī yō mā rā bā. Ālā yīndi yō tsāmbā lé, ālā āmā rā, tā ngā tsū nī mā yī nā tā tā rī rī, ngā ngā chā chīng tī tsū yō yō bā rā jī, mī pīn zhū yīm dī rī, tā sāng wā sō rā tā mī ksē tā rī kēs mē bī sō rā chīk tī chīk kā nā ᱛᱤᱜᱩᱵᱤ ᱠᱟᱯᱥᱩᱞᱤᱭᱟ ᱟᱹᱱᱤ ᱱᱟᱡᱚ ᱛᱚᱥ ᱱᱟᱱ ᱪᱤᱠ ᱫᱮᱱ ᱪᱟᱢᱟᱨ ᱟᱢᱟᱨᱟ ᱛᱟᱢᱵᱩᱛᱤ ᱯᱩᱜᱩ ᱛᱮᱥᱚ ᱭᱟᱜᱩ ᱪᱚᱱ ᱛᱤᱱᱮ ᱪᱮᱱ ᱪᱟᱢᱟᱨ ᱥᱤᱱᱛᱤᱱ ᱱᱮ ᱜᱟᱵᱚᱫᱚ ᱱᱟᱥᱩ ᱭᱚ ᱢᱟᱨᱛᱮ ᱟᱢᱟᱨᱟ ᱱᱮ ᱯᱩᱜᱩ ᱛᱮᱥᱚ ᱫᱮ ᱡᱟᱝᱜᱮ ᱟᱢᱟᱫᱟ ᱠᱮᱵᱟ ᱪᱮ ᱢᱮᱨ ᱵᱟ ᱟᱢᱟᱨᱟ ᱜᱟᱵᱚ ᱥᱤᱵᱡᱤ ᱭᱚ ᱟᱢᱟᱨᱟ ᱯᱮᱱ ᱥᱤᱵᱡᱤ ᱛᱚᱵ ᱫᱚ ᱩᱥᱠᱮ ᱡᱮ ᱭᱟᱜ ᱫᱟᱜᱤ ᱥᱮ ᱨᱵᱟ ᱟᱱᱥᱮ ᱪᱟᱵᱤ ᱪᱚ ᱫᱮᱭᱟ ᱛᱮ ᱥᱤᱵ ᱪᱮ ᱡᱮ ᱤᱱᱮ ᱞᱮ ᱟᱢᱟᱨᱟ ᱱᱟᱡᱚ ᱱᱤ ᱜᱟᱱᱮ ᱪᱩ ᱫᱮ ᱡᱟᱢᱟ ᱠᱟᱹᱴᱤ ᱪᱩ ᱱᱮ ᱞᱮ ngara nal didi tsambala pe di karso re denja ki tsona di chie mi du zi rwa
1: si si mishima
0: tsukume we nangwa shegi zi rwa ande ji yinbi kapsu nga guiko di karik du zi tsambala ya nga zu re nami chik re di le yinne le ngara ya tsam tsang chik nga zi susu le wangwe ki kuyu ki ta susu wangwe ju ju ji yunye du yu du zi si tsang di gyablo ya nga zu shitungi le bing di na gyablo di karso rewa di yungu re zi rewa di ya kase ko di yinba denda andre ji za ama nga jewa ka re ste za mari ani kisi nge khambe na ya chuti za mari kuch ama rang go tak tak kuch dung ro ji se ba nga nga zu ta tu nyem du sin de za mari den je ngere ma ji pe ma bu yo de ama rang ke khadu nga le ro ji da nga re yin le ju ju tang gi yes chi da nga zu chi tung le le na je bi ne le jewa de tu ni jewa tu bu de me ji ani nga zu ma ng chi ji ge ha jewa ma bi ji ka tang yo re se ni ge la ju na ji ji nga zu mi zi ding za bu de an de ka tang de za ma ani ja re jewa da re de wa ni zi nga zu bu gu zu kon ju de ya ya che che zin de za ma ka tang de za ma ani mi ji bi shi wo cha ni bin zu ge ge ji de ya bu ji yong tong de song zang nga zu jewa tu bu gang shi de jewa de ya ka se go de mi pa ru ge du tu bu yin bi ji yin le nga zu ya jewa tu yin bi yi de za ma ya cik za me ba ndi chini ndigiribe, yinele sim tingne katangbi na, mi pachoke mes di zambale ya karsore, ramso lungla zi, lungla dhore zi. Se zang Suzuki une zhiwa tuyumbere duke katangre duke, mi pachoke mes di zambale, men lepsan duke mi duke, di sambuchi ta, une men lepsan yuebichi. Ndi chichi, ndi pa zhiwa yabuchi tuyanchi, amara godi, chik tungne ndigiribe, riba. Ndi kisi, ami men nga chamsa, chung chung kandu komishi di me zang, ndi stopi kandu, kali kiwotu, sugitu na, yo ani ama keo mare ani kisi gyulo la ngachi go ni gan de de zama ni go de na lo ni ge se ge ni sirma an de zama ama ra lung ma la ra ji a sirma ni ji ba lo shen ma da shen ma da ya ame me ya de ta wo nga pe ji ja re ju ro
2: ne ne me pa ta ta de che re ya bo me jo mi ji ge ge chen da yin na pa ji de ni la zwa de ne ga li mun de ri ni chi na ge ga zo de chi ta ge ti ji do ji la ni do nyong do kien ti jian lan li xin na xin nan tan ji zha xi ba yong xi yu yi xi ni li mu xi yi yu bi qi ji men tu de lin qi xin ba ge si xi
0: ma zu tian sa bi jia xin da nan ji bu gu ka ba zi ya de da tu na ke qi xu ji shi ba ka ba bi de ar ma de bi ni di ge su ya an zu da bei ra ji xia ji le bi na an zu dang bu de xi ji bu ran nan li di ba ne ji ji ba gondaa taa tangi chuto yebanei tanda chuto chukchik bado chuto sum zanji baidi kaba deji desungsi ti tandaa nguyochi deshibchi nga su tongtun yodarwa di kapsu liya ani nga chonaa gardusu ranga ajaji nguyochi nga chonaa gardusu di zom chingne ngamda shibchi langdusu ziwa nini ani purangi maungpa mechi di kende chayani san semde shibchi du sumni purangi mikde tola jime yomsa jik mikse taa togo maa maa nyebida sanyi ya langaji sanyi gita taa di tujo tene chime yomsa kanda dorti yuchina ajaa kukunde chine rangu wane simkor shibuchi yu sim tingne puraan shibuchi yu inele duandaa nre chitunga ajaa ngamdaa shibuchi tuus ajaa lo guiko kaar tuus tu zanga ajaa ga re wal chebi na re tatari zanju songza susu tsemu tse gu re dele inele tsemu tse ya dele tsaada tsue je yuwe bichi je susu zuba jik juin tuba ya buji je dili jige re waji yu la ani ajaa ki mikse guiko shuk chi shu di kaar chino zanga maungpa puraan gudan dek tuzo tuzo chola maatabji maungpa mikse di yakuji yunaki yawa di chibuji kibdiki yuwa isi ta gugu tik tik rasi diri ba gugu tik tik rasi diri di sonza an gyablo rewa tuyendu zama rewa di pa kaze kode nga ni rewa karin zama buran zanjulu tsuyendu zambali an nintar 추준이 가바데 주제 추준이 때 차비 제리야 아니 가바데 루스진의 루 야면은 아자 제제 롭중 그리그리 지미 칠시 수는 용도 그에 살지 뭐 된제 지제 그래서 림시리 지는 은혜를 좀 넘대 그 옆자
2: 네게 거봐 담은 넣어셔 거봐 담은에 따지 재미도 잔 따바리스

0: 다바레지
1: 이네
2: 문제는 국호톤의 레비나 빈준 된다데 탁주에 유나 가로뜻대여서 국호도 바 카세고데 만주 만치지 쯧바게데데 국호 문제는 차례스 이내에 딜이야 탑다 싫은 만다와 다 탑시 저도 제 여러 봐 만주 망치지 문제는 국호 차이는 문제는 쯧고야 여 말 봐 차려 봐 국호 차려 봐 이내는 아주 쯧에서도 가봐 두디 거스는 국호도 공약이 다 남간 담아도 여러 봐 남가들이 쯧대여서 문에 지나 남가간 쪽에 요 말이스 배차시는 건조 파만이 경우에 제변에 저와 가르집도 부대다 대단하네 자롱이야지다 마음바야 부차기로 와게 그리고 차라봐 이내에 야 아마 찍기 남자 잡으라 찍다 찍 잡으라 지나 안 닥바르지 세세 그 두루 와 세세 그 뒤에 부대 세세 당 세세 당 아야 빠바디 찍 부대에 세세 답 믹스 대장아도 고야 망고로 봐 부글 세세 당나 꿀도 엄마가 이 집에 차도다 안에 먹고 거든이에나 오늘지는 바보다 아미기 그거 차례 니자고 부도 야고 차로지는 섬 이내내 다 군이긴 로얄 남가로 가르바 아 배트야 그 가르서 배트 남가 될 줄 밖에 되지 되거든 이내내 계신한 쪽이 그거디 차인 바 니자 켈레 당연히 인자기 띡띡라지는 부도 야고 차야 되는 바 어 근데 이비는 아니 그니 이제 같은데 텁시 당겨요 봐. 랑게 뒤 텁시 당에 텁시 당 인가 이제 갱키비 내가 봐. 뒤 세부질로. 응 갱키비 내가 있는 아마랑기 세세 당겨요. 아니 참자샤 세세 당으로 이내에 급다 뒤 야면 뒤 내가 근데 지글이야. 당한 쪽이 이제 미니 세세 당겨야기 된다지 키되고 또는 뒤에 급수에 세세 당여 봐. 봐. 아니 신 이라면 저 차잖아라라 멍멍멍한다. 그러려 무슨 아미를 내서 제시나 지금 바로 다 딱바래 성으로 봐 뒤면 붙여 봐 근데 봐봐 이내래 지키 때문에 제대로 디자인을 없어서 나로리아 장중근이 차롱이었어야지도 배도 캠그랬다 그래서 그걸 캠그라 친구를 다 지금 다제 뒤에 통제 뒤에서 책 당해서 망부지 럽디가 열들래 배들이 란치지 롭중 지야 맞으면 네가 아유 좋아 아니지 문식 시작해서 네 지금 이 신고로 아니 이제 아니 디끼리 안 가서 다
0: 타니를 말혼
2: 봐 어 타니를 말혼 아니 야 주도 야 보지지 아니 부국이 디 지단 안 되는 데인데 인다 봐 아니 아무랑 계시 롭중 뒤에서 털이야 도나 망우유도 롭중 털 아마랑게 게망츠키아 부구 캬미아데 드르동겐 게망츠키고스 간다 주두르지제 인자게 간다 지르바 니네는 아주 망지지로 그거 캐차이 뭐지 강아지는 오늘진 탑도 잘봐 그거 차이는 이네 그거 차이인게 이게래 배데 더 차지 그봐 안배도 쯔바줘야 맹교지 깨지데 이네는 오늘 상황에 보잖아 그거 차리 자리 잡고 요 말이 게 투불한 거야 요 말이
1: 진짜 샤디 네 디제스도 같아 진짜 아무 때문에 사실 아무 담 차다
2: 去不过让我是这么这些样包的所有查到去不得让我这大去这组这么是这不过没把别的人的这车没的人这车我会去吧这车呃这不过都他们这样子的嗯他们应不起来然后皮给让我估计给他有钱嗯他们说他们他路上去全部人不是吧嗯听着这个都他们查那不过也了他

0: 갈구나시 지주부에 놓고 비게 추제스레 차 주주바 추제 차에 놓고 지네 수수 섬을 용마레 디베장 알아서 부고 진중 잡아라 야긴 고서 리그 말봐 야 지긴 고르바 말레나 딘데스도 부고 차와 차상 밤에 주잖아는 부고 긴 고레 말이지 이제로 양서 잡에는 고베들 서 자다 주지 저 가래 있네도 봐 양 직지송 지야래야 지모도 버든지 용그스 진짜 즉 담르 이제 벗어들 이제 이렇게 전부 시우지제도 개나게 송나시 즉 범은 이용원의 차선은 부부야고 차야서 미유 집으로 봐 탑에 차선은 가서 팀지 개나게 된 재선이 범은 이 쯔시라게 쯔시라게 이스 문제는 부부 쯔비게 된다라고 가라사대 된다래 바베스나 안지게 잡으러 부사고 이스 아메스나 공하다 지지지 사고 이스 안 대대는 쳐가려고 보고 좋아하지 않다로
1: 좋아요.
0: 문제 칼라 지금 먼저 찍 찍었으나 찍었어요. 찍었으나 찍었어요. 더 보고 좋아하지 않다로 쓰고야 된다면도. 제가 춘추 진짜 내는 지금 나라야 알바만이 그저 얘기 되나 보고 고유 대다서 내 요새 말로.
1: 네. 목소리 아주 디딜 상어 야부지 마통이나 오늘 찍진 메시지 대단한 저희가 겹지 찍진 로하지 얘기는 거야.
2: 제가
1: 제가 대장 찍선은 믹스 파바바 제선은 아주 당기 때문에 이제 전화되면 백카라 차로도 와. 카라 이제 다른 한국을 야지 지금도. 자, 부 아무 지금 왜 시에비나 부 롭스 제 겹지면 도서 저 배트 가자. 찍이 야지 지금도. 찍이는 다 다음 자세. 아니 야 닌자리야 뭐 집 줘요. 이제 가서 닌자 오늘 지금 게임 먹고 난 아무 지금 왜 시에비나 호징이 뒤쪽에 똥나 답을 주셔 땅지 부글이 샘샤지 나한테 뉴로 뉴로 지지 디지 라깅이 내가 야부 제스레베 케레지 좀 해베다 너나 지금 어디서 내가 무슨 이걸로 침상으로 토약이 있는 거 여러 봐
0: 지지 맞아 진짜 재미나 부글에 선배나 강해시라 속으로 다 날레 주고 가능 해 봐봐 아무 배데 자리 오래 놔두고 있어서 연구를 봐 진이 수수께 파마니 문에 차셔나자야 부구문에 차는 차선 못 갈래 속도가
2: 되지
0: 전도야 지 부구 준비 간다 진짜 지 연구도 더디 나는 지 부구 니 지 총 연구 간 나와시라 좀 파매에 부구 준비 좀 받다 직속으로 직속사스나 코베데 디치우고도 대 보고 가나도 자원년부 쇼팅부터 지금 말인데 밤에도 봐 지금 슈즈 슈즈야 간도 봐 고요가 또 봐 텐즈 텐즈야 근데 요원스로 봐 아니 점도 마치야슬로 점도 욕샤로 봐 아니 슈고 마치야스도 넘버로 아니 캐서 지도 좀 봐 이제 마치 지금이 누구 사진데 이거도 봐 지산 자원 총자 있나 저다 딱 년부 속 말에 코 베드 딱 년부 인스병 년부 요 말에 딜레야 증명 된데 집에 걸려야 당분간에 짐을 중이나 베드 타직도야 지조야 민도 신부고야 솜일리 연구도가
2: 제란 단나만 년 그다 긴 뒤네가 속에 신 뒤가 란리 제당 토네 소소년장 그 배청 토네 뭐지 소로난 손 토지치 다치 탄조라 대단 뒤네 나 속에 계절이래 그 아니 드래 글린 체된 조조야나
1: 레세 공군에 지나 미빈즈 기제 시단데 저 인빈네 레가 존네 진의 수균나 레베 동네 진의 여름 제스다데 저 쉽지 여러 봐 아 디인드 잠발이야 아니 에 네단데 도스데 잠만 오네 진의 대시 처나다 구코다 제와다다 지지 단이 사버 직 레브데 가지고 열들 이네네 오네 진은 아주 수균나 망고비네네 망고마야 도스 믹세 아니 자장 비주 참부세야 돼 조 지슈 지슈다 삼시 있어야 돼 그래서 도도 아 아주 난진 삼시래 아니 삼시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삼시 용을 쓰다 정말 아니 오늘 이제 디난을 야기 구코 어 구코 가르지도 이제 구코에서 발레비는 의미 비주 오늘 그 삼시도 용을 쓰도 그래서 전장 아주 그냥 유기 기지시대 정말에다 무슨 삼시 용하기 제가 집대기는 아니 소소기 전화한테서 야부지 랩톱을 찍다 아니 소소 그코티서 가세고 대문에 발랍이나 아니 미파로 보기 무슨 삼시 제도부 요야 찍다 아니 믹스에 만족이 소소 마사지 마대지 소소 가르가르지 구호도 내내 각상지 제가 세부지 봐 뜸비나 오늘 이제 미비스 전이 계시시도 정말에 된다지 타주지 되고 요리 그코지 공통국 요리 디토리아 아니 변도 야부지 용도성도 손자 진행 안쪽이 근데 기치 튕글라미 저지지 미리 샌다기 이제기 파주 돌리지야 그래서 보존 야부지야 직다 니니야 수수께 수균나라 마주지 어디다 디다 잡아잡아 레샤 야한테 간다 실로기 로브존 제샤한테 저 겹로리아 수수께 수균기 자와딜 마직 수토비제 아니 림시기 수수기 남주기 좋아하는 방우스 비주직 당야지 제 토비 있는 아니 오늘 장제기 rolin ya bu jebi na jik kimzan tashi bo suzu ku tanda ite zuru chafu tan rup tuba ani dende jik chan dizu mara ani jingne suzu semki bo ani dende jik yurin nara ani suzu ki metse di yin na tuyanda dembi chuyayari pinto shibu chuyayari dozan darustu
2: laso, tuji chi
0: pame wangcha suku marwe tabi gita bukuri ngaya karache she yin samsan ki samlo di kiyamindu tasha buku ngone chasha nga ranzu nima pame kawke lopsu di chukumindu ga jik rang doyosa, mi sha mi doyosa, rang doyosa di yin jimi jik chi gu gudu samgi hine jik nizu di rel hawe kawla ya ngonji nona nosa di rangla shewe mato zo kyu mewa di ngoyo ya mi duk di rin di nosu ga, kesa di nosu ga sa ngona buku suni jik duwa si zang ara yin jis buku kyu mwe na na jik odi sonan di shuk jimbo yung duk buku ngone chasha na ngara zo pama di buku kikin tangpo yin sikru ba si zang kim zang na min zu sa zanyi yin eja yin jimi jik kata chidu jik shi tu yana nga jan buku gudu kunir nipeke bar tengyo na xin jina buku rang xin yi shuk kinti ti yung kru ba si zang yin jimi jik kim zang na le ngola ya ku yuk de wo ti jik gudu
2: re la, laso, tu ji chi re la ta ngan cui gui ji xin tu ke lan ne tu ne to tangpo ne nga cui gui da ji xie jio dang de ne ge ji su su ke chong nang de pa jio jio dang de ru la so ba ke ka sang ju la so ba nga rang ngui ne xin na su su lo be pinto qian bun de ji xiong la da de ya ngai san na nga zu jia qi wo xin ba bu lin jie da su su ke qian chang yin nan zha le ga tu ne yin nan zha den zu gen de wa de tu la bi ju ji dang na su su la ji man zha ba ji ge pian ji to yo sa re sa da de yang pian to be ya de xin pian de ya xi jin yin de la na ba zu da de ne nga zu li mun de ren ke lin xin xi zan de ya ji yin lin xin de zong zhi tang dong zi xin ke jia yan zhe ge da xin yin
3: bei zhong long chen yin chen li kong kang ge long chen ni zhong yang long chen yin chen xi che li kong jie bei ge li zhen ju dong xia ji yin Namo ge tuan qin, pe ge ge lam ne nian zhuan xiu. Kan de lin jie ne san xin ba ni, zhong yang mi ma gun jiu long qin le gong ge pe ge qin lam yi.

0: 아니요죠. 제기 로 총초 되는 거 저때 야랍 접전을 다 뻗던 그지때 같이 버리고
1: 오마지 제티 고치지 저그리
0: 대죄 말이 빼는 요 우추 총초 되는 거 저때 아쿠리폰라 법조전에 야무지 오지
1: 오게 아쿠리폰가 같이 베다체 진이 초와다 니르 친구 로쇼쇼 시바 진라 로란 시저 디시 더 저와수 로쇼 시지인
0: 야몽가 너 드는 아주 참미 아클리 펑키 로제 챔제가 마마르 챔데 주위 라는 미비 주엽잖아 로브정 사지 데레고

0: 워코니 캉키란데 로인 신카노 무이 드린체드르시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2: 아 니고마티 고데 첸리나
1: 워캬니 데 모기토 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토 소노 요아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앙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그르니 돈촐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상그히
2: 오제제제 롱진 카바송야레 징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그 냐뷰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티 렌야
0: 레레레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가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로제니 대역이 피선 초비 루가 기리네 준지 다 답이 동에 되니 나나 저 더도 미베 온 게시리 텐데 손사 치기 대역이 루가라 참비 저와 담디 나니 저양기 신감 리잖아 쇼다 디네이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의 대역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Maji chao yin nang, ngan chao pyo me rei di, loka di kya zo tang, tambi yi pang zui, mang zui, zung zui ji, me to dung zha ji yin si xie zui. Ta di yin nang nang, kesa kya rui dung di, ngan chao do di zong la, ayu nang ke tayo tang, gong hai nang ke si di, di re chi cha yuwa. Ti yin si kwe ya, gyun zhe yang kar rea se zung. Ta di ngan nang, cha xia zong la, rui zung le ri ki chue du, kesa kya rui dung di la, zong bi ling ki chung zui nyang a ki kya bo si, xie zui di re chi cha yuwa. Kesa kya rui dung di, ta ji pang zhan si ne ra, ci gang ke chang di la da di zong la, kesa kya rui dung pi wye ki chen bu dun 이게 동장다 지었으면 진행이 와요. 대인들이 중재년한테 제압 인수 등재 지시해요. 니네 기사제비 중티네 나위 지조기다 지금 지시제 막둥기 롬도회 변조기 지시제 지신망쇠다 폐기다 중지 교제 그게 돌 신주체 교수님 제시 인단기 가장 그 친구요. 대인도 좀 기사제비 중티 인단지 기자 근류기 중심 대시기 숙련 차이샤와 이는 야가기 망하 바랏네 독주의 라마니아 독주의 대시 다지 시라게 중주년아 동주 육 이도로 크는 다디 피제도예요. 풍송초도예요. 왕조 중부 망부디제디 중동주시에 용도는 대사제도 중디 도동의 풍송송 지도 지도서 주기요래라 반장기에 지만지만도 주요래. 디인디디 다지 대사제도 중기냐 진단 친구 지기죠.

ཁ་ལི་མེ་རན་པར་དེ་ན་ལེ་ཐོབ་ཆོར་དེ་སོ་ཡོ་ཚང་མེ་གོང་ལ་དང་རོ་གོ་སན་བེ་ཉམ་པ་ཤར་ཤིང་གོང་ན་ད་ད་པ་ཙམ་ཟིག་ཅན་ན་ཁ་བུན་ལུང་ལ་ཟ་ལུང་ད་ཧ་པར་ནམ་ཏོང་བེ་ཁ་ལ་ཏི་མི་ཏ་ལ་ཅིན་ཅིག་ཅིག་ཏི་ད་ཧ་པར་ནམ་ཁ་ཡིང་ཏོང་བེ་ཁ་ལ་ལུང་མི་ཏ་ལ་ལུང་ཅིག་ཅིག་ཏི་སག་ཡ་དང་ཅན་མེ་བ་དུ་ཅིག་ལང་ཏི
다 파르첸단 마모 잠즈 세야 원덕 요 세르베 게담니 쳔보 더 판지 천데 시행고는 랭카르바디 번어 좀 서로 뒤책돌라 속속 시행고는 속속 진도라 참다 총성 시행고 다팔이 절리시는 자케 잠바단 뿌린다 시행고는 다 가루는 그 담니 뜻다버 잠즈 제행고는 디디 몰라 다리 반는 동메 칼라 뜻다버 잠즈 什么 용신 요바 카타 서비스 什么 잠즈 요바 더 용신고는 더 이기 뒤저타나 다 카타 서비스 什么 더 다버 잠즈 용비기 갑서타나 什么라 디디 니모 뭔가 잠즈 마톨라 말라니 뭐 더 카타 서비스 잠즈 요바 더 진나 카타 서비스 什么 카타 옛모 서비스 잠즈 등고라 디베니 뭐 아카 따롱 캐세 다 다롱 더 이기 마세라 什么라 바타 서비스 잠즈 요바 곰판남 동베 칼라 통만 말보 게세 장총 요라 토지르킨 더자카베 더치 다타라 디베니 뭐 카타 서비스 什么 잠즈 요바 더 동모서 더 서기건에 유긴건에 서기건에 육베트서 롱라즈 머츠서 판남 동베 티미티징 틱데 서게더미 디 chede panam kha yung ta la long me long zeng lang xing ge na ta ta ba zam zeng chen go an mo ti mi ti zen chig du ti na pa mar zang chig ge ma go pha yung kha la long zeng ta ti long sen mar zam zeng pa ye ta

0: 남사 골이 찬지자라 사거티지라 루딘주
1: 유일랑도로 사든바 까나티지야 로토조
0: 베젤라토
1: 베젤로 튜린치
2: 생기나부터 군 감사 다다네 벼조 롱천년 체래카 칸기 롱천지 부지 로토쇼지도 수리 샤암라 부랑조 좀 미츠카 나브리카지 김조소의 좀레 나위 부지 로토라 예정네 부메다 르 다와숨비 다키타 자커 칩조코 무튼 도도 제혀리 로자키랑니
3: 리지 딩커위 기타자 예팀바 저거나 비 냐와 양공 은조 루크첨 제티 연진 초보 다다 치와 치 예사세 체영아 자연니 랑디 우토 나용치 취시 제티 점긴 페르 닝치당 보 조모 냐낭 소제 사글라 체딩 고츠 나디 제장 바당 데미제 힝지 소라 세션 은고 샤괴즈 근거 치 예사세 체영아 자연니 랑디 우토 좀 배다 선바가 우통 고츠 힝거 等你人民撒钱赢了，宁吃不饿着么？娘能拉手把撒钱忙起了，钱对跟过错了也在困个。俺爹即将把当地面前行政说了三千万国下规则，但俺爹也投个的，应弄个将把的做赢了嘞。第一，行政拉手把的做赢了，三千万国做起了，这最多也没做个例子个。
2: 等你七九年，虽然可怕个俺家俺的，你们老个钱不送，但那做，人的七九年呢，是的七九年，不是碰到些，门头呢，老可的，肉鸡是里头些差多。Shuzo ki naya ki hongko kanglai siye de changma jie topa ta song topa xaxi jietab jie si gupa ta za tang to chun rin to ta ngon so jang za tuyendab jie za ra song job so lakpa sha gu ci jo nga che nga cha ni ni ci ju jo che nga cha ye par ni ma na ta pe da song pa ki ci pa ju ni song kor pa ki nga cha nga ni ta nye chep ju ni ki na ni lo gu chem song shi da o nye chep tina song gu da wa riri la dabda njaam da zop zu riri dal tina ni pe da song pa ndi dabda ti zop ri da o tina ye pe da song pa ki ci ju ni ni Bueda yipa gitsi juni pala bontot kana kikisina, bontot xial kidao. Tene man tue to nrokot rivu jibs leidu xebza to suzo gnaya yikungo kanaiz yedi changma jie topa ta song topa xaxi jietab jie si gupa ta. Zataan to chun rindao ta ngoso jangza duendab jie zara song jobso lakbarsia guzi dati nala zo nrokot gi suzo enari, zara enari, degi la song job ta ngongo kanaiz o gomeka kola chanko zuidao. Tene ci jonga che ngacha nini ci judo che ngacha yipal nina kidao duzuru xayana.
3: 今年学校人跟我讲你呢，其他米人更新，这钱不，新军队不行，可修来，顶着些去，让用手轻的接应看那么点人，俺的身边新卡卡个写不了很久的，下天绿色的对头的沙边，女的不写不当，军队老多们推打你也不下跪，那些个军人，新朋友嘛这些对，能力下得着，老做你都还是想对，如今抢当让他了你，也能想下了。 普鲁这边在阿当年过去，在年轻三年孩子看个，等到伊那表达三百个在年轻人个阿些年呢，其他米人刚新做，但其他嘛个对得了开心个。顶着伊呢，顶着先去，让将首先的进行看那么的人在工地去把弄伊人个，俺的身边新卡卡个写不了很久个，写得绿色的对头的，三边人都写个在看个，其他个里呢了，普鲁这边在阿当在年过去，在年轻孩子看个。
2: Jungchu sami. Na ni pe sni ki tamba za lakba jungchu sach. Yeni pe sni ki za pub jungchu chola. Tendi bu jolo to chuter.

ཁྱི ཕྱད མ ཁྱི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마세 포위 줄란다 다 녀라 휴지 친구들이 원부 로브라기 콤빈 이스들이 테레스 로브라기세다 메레메도 다 콤비란 이들이 테레스 대다리 유네스는 산지 사실 돈요 모여다 비메지 단세 주버스 지네 롱세 제레스 보모레나 단세 뒤도도 벌 야마나 단세 밥케들이 데네가 니세 테레스 디 준치 체르스나 상주 사히르 도뇨 모요 와데레스 디 인자 도아 똥바크 누나 장석 동자데 통제 마레스 다 이바데나 도아 똥바 나차 그레사 주 마레스 다 인지 치르르 비신 욕신이 시도 소마 예나 다 도아 똥바 나차 망부 서바이나 타지 나가 가지 토르소네 장아 토위네 롱세레스 대디 인지가 체력 바탕지 신욕신이 시도 쳇돌어서 또아 돈발라 다 나차를 못 보사주 매바 니록디 또 바레스 나차를 못 보사바이나 다 다는 나지 못 보지 되니 진이 사근이 셀라서 밖에 되게 내일로 장안을 토른로 진지 에스레스 대 인사디 또아 돈발라 다 나차를 사주 말레스 나바디나 도아톰발라 카츠비시릭사미니스 다베디나 스벨라 소바 카타랑게 디미시레데 몽보사죠 마레스 나가히지 쇼바 라마타니다 시레 가야 산도 마제바 카츠비시레 몽보지사노 데시레스 다 마자 카타랑게세야들 나노다 데 포아다 줄란데길 네바치 모여르고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다 죽바 되나 도와 돈벌 오마다 싱크 통제 말레스 오마다 싱크 통제 되니 놀라 저거 좀 보진 되레스 된 뒤쳐디 도와 돈 오마다 싱크 되니 통바이나 저거 그저이다 매일 보는라 매일 보는 거 자주 되냐니 조지 가서 더 줘요 말레스 대인데 도와 돈벌라다 오마다 싱크 년도 통제 말레스 싱크 라서 바레더니 통제 말레스 오마 통이 되세야 현 사마선이 주저 니 손이 찬다 니 녀가들이 오마 통는데 여보여레스 대인은 즈보 조지라 빈도 여바 마제 데 대탄라야 빈도 여레스 조지야 가산체 도레스 데 자데 오마 지 사마스지 추서 니손 잔라데 오마 타나 야보여레스 다 듬바데나 또아 똥바라 체 통제면서 쇼 통제 말레스 또아 똥비데서 쇼 통나 쇼이 대성근 바 텐토 좀 메스 대성근 바 텐모 토바 마제 다 사마스에니 추서 니손 잔다 니냐가 쇼 통나 줄린 토바 마제 시주치와다 니시부터 리용레스 다 제니 쇼 통이 되세야 쇼도 결산을 대 오마다 주바레다스 사마스에니 추서 니손비 찬라드는 쇼 통제다 야나 니냐가 쇼 되게 도메이나 니시부 용어 마제 쇼가 소지되기 즈불라 빈도 용세레스 덴리에디 도와 돈발라 쇼 통제 말레스 데인디 디 쇼 쇼 통에 제타나 빈도 용레스 생겨나봐 다다 생기 밀린센데는 보조 롱진인지리고 강기 롱지제 대탄란 되시 밀린센데리 바간데 루지시 생기 문티닝을 들린세세로

0: 에디간스 네린다 남규로 전주 야구제 된 장도 야구제 나무리 앙담 장도 다지 네린나네 차샤네 레디 안제기 바유기 다지 팅군들의 컴부여리 구시여리 다드바네 카르팅도 네 쪽제가드바 직전 아니 군중게 신의 마신의 셰드 셰드 사제는 지 정말 모르미 다지 쇼번에 차샤네 레디 안제지 바주니바 다지 마이네나 출리네나 강금이 치료이기 첨르네게 겨다제는 안제지 비제 답게 야가이고 다드바네 지 세진약바라스 마라토 잠브라토 디제 점둔낭 사가젠 코 시네 마시네리 오 미전디 야우노 남규 야우노 어 제마 용긴다 사가제 응 그런저 그런저 봤죠 게진데 자제 젠 인저 야우딘데 샤두고 다된 제타도 발레 뒤기 내년 안저 소치 년자 가바이네 로스르 캡투첸 지당으로 되게도 지구래 난저 밀웅버드 인데 지기 다 공부해도 발레 김전정가 요리 당부 노스 지기 입 노스 지기 안디앙한 저지 아 컴부 추징 시스템 다 추징도 된도 안줄 니만이 요리 추자 요리 딜레디 미게 라고 도담체 저 조선당 갈색을 때 소터를 추세 마전 지기 내니 운디엔 다과 길르샤 다노엔 다과 길르샤 장래 민도신 이디 미코니 용릉용 두고
1: で、電車が乗ったら、ラガンティグイスは、地域、有効期で、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域、地
0: ཁྱི ᱛᱟᱱᱟᱱᱡᱤ ᱪᱤᱞᱚᱭ ᱡᱚᱜᱤ ᱛᱟ ᱭᱩᱜᱚ ᱡᱤᱜᱚ ᱢᱮᱢᱵᱟ ᱛᱟᱱ ᱫᱮᱵᱞᱮ ᱜᱮ ᱛᱚᱱᱮ ᱤᱱᱮᱞᱟ ᱵᱮᱱᱡᱩ ᱯᱮᱜᱮ ᱛᱚᱱᱟ ᱭᱟ ᱠᱟᱝ ᱠᱚ ᱞᱚᱵᱡᱚᱝ ᱡᱮᱡᱮ ᱛᱟᱱᱟᱱᱡᱤ ᱡᱤᱜᱤ ᱧᱮ ᱫᱚᱝ ᱤᱥ ᱥᱮᱵᱤ ᱫᱚ ᱛᱟ ᱤᱡᱟ ᱞᱤᱩᱜ ᱢᱚᱥ ᱪᱮᱱ ᱛᱤᱜᱩ ᱡᱤᱜᱤ ᱵᱮᱱᱡᱩ ᱯᱮᱜᱮ ᱛᱚᱱᱟ ᱠᱷᱟ ᱡᱩᱜ ᱥᱮ ᱚᱫᱩᱜ ᱡᱮᱡᱮ ᱠᱷᱟ ᱡᱩᱜ ᱱᱚ ᱱᱤ ᱪᱟᱥᱟᱱ ᱫᱟ ᱡᱤᱛᱟᱝ ᱠᱟᱝᱜᱟ ᱞᱟᱢᱡᱩ ᱜᱩᱜᱭᱚ ᱥᱩᱪ ᱚᱫᱩᱜ ᱪᱮᱪᱚᱝ ᱛᱟ ᱛᱟᱞᱚ ᱧᱮ ᱫᱚᱝ ᱤᱥ ᱪᱮᱱ ᱫᱚ ᱵᱟᱱᱟ ᱪᱟᱥᱟᱱ ᱫᱟ ᱠᱷᱟᱝᱞᱟ ᱤᱱᱮᱱ ᱨᱟ ᱫᱮᱵᱞᱮ ᱜᱮ ᱛᱚᱫ ᱵᱟᱭᱚ ᱥᱟᱢᱩᱱ ᱫᱟᱵᱮ ᱤᱱᱮᱱ ᱨᱟ ᱛᱮᱱᱡᱤ ᱥᱟᱵᱟ ᱥᱤᱡ ᱱᱮᱢᱮ ᱜᱮᱵᱪᱮᱱ ᱛᱟᱝᱟᱱ ᱡᱩᱫᱤ ᱤᱡᱟ ᱥᱮᱜᱚ ᱢᱚᱥ ᱥᱩᱡᱤ ᱵᱟᱱᱨᱮᱭ ᱥᱩᱡᱤ ᱨᱟᱡᱟ
2: ᱞᱟᱝᱜᱟ ᱫᱮ ᱥᱚᱭᱚᱱ ᱫᱮ ᱛᱩᱭᱮ ᱴᱨᱟᱜᱟᱱ ᱪᱚᱛᱚᱥ ᱛᱚ ᱦᱚᱞᱟ ᱛᱤᱜᱮ ᱛᱟᱱᱫᱟ ᱡᱤ ᱥᱟᱢᱚᱱ ᱫᱟ ᱛᱤᱜᱮ ᱛᱟᱯᱥᱮ ᱜᱮ ᱛᱤᱜᱮ ᱛᱟᱱᱫᱟ ᱥᱟᱵᱥᱚᱱ ᱡᱮᱢᱮ ᱡᱚ
0: ᱛᱟᱫᱮᱱ ᱡᱚ ᱜᱟᱫᱮ ᱧᱮᱫᱚᱝ ᱤᱥᱩ ᱪᱤᱠ ᱪᱤᱱᱮ ᱪᱩᱞ ᱱᱚᱢᱨᱟ ᱡᱮᱞᱤᱱ ᱪᱟᱨᱟ ᱭᱚᱵᱟᱞ ᱛᱟ ᱪᱚᱜᱟᱱᱮ ᱪᱟᱱᱟ ᱪᱚᱜᱟᱱ ᱪᱤᱨᱩ ᱪᱤᱨᱵᱟ ᱪᱤᱨᱩ ᱱᱟᱱᱮ ᱪᱟᱥᱟᱱ ᱪᱤᱠᱮ ᱫᱤ ᱫᱟ ᱥᱤᱥᱚᱱ ᱪᱩ ᱞᱩᱢᱵᱮᱱᱟ ᱞᱚ ᱭᱚᱡᱤ ᱠᱚᱛᱤ ᱠᱚᱨᱮ ᱪᱚᱝᱮ ᱪᱮ ᱪᱟᱫᱤ ᱥᱚᱥ
2: ᱱᱚ
0: ᱫᱤ ᱠᱟᱨ ᱥᱩᱨᱟᱝ ᱟᱱᱡᱚ ᱡᱚᱱᱡᱩ ᱜᱮ ᱛᱟ ᱡᱟᱜᱡᱚ ᱤᱧᱡᱤᱢᱤ ᱡᱮ ᱪᱮᱵᱚ ᱱᱚ ᱛᱟ ᱛᱟ ᱨᱤᱧᱤ ᱜᱮ ᱫᱚ ᱪᱮ ᱠᱩᱡᱟ ᱫᱤ ᱜᱟᱱᱫᱮ ᱥᱤᱫᱤ ᱛᱤ ᱞᱚ ᱪᱮᱢ ᱞᱩᱢᱵᱮᱱᱟ ᱛᱟ ᱠᱟᱝᱜᱟ ᱢᱤ ᱠᱩᱭᱟᱱ ᱞᱟᱱ ᱥᱤᱥᱤ ᱢᱮᱦᱟᱠᱟᱱ ᱛᱟ ᱫᱩ ᱪᱮᱱᱤ ᱡᱤ pege ge samle yena ta ang dang wo gan zhe zhen zu ye pege la gu ji dang ro ji gu du wan ta ji ge cha de song yin ne chen ne ji gan zhe ge si liao ni ne da dian zu gang ga ji ro ba la che ta chang di dian zu zhe ban ta dian zu che bi shi gu le ya ye yang ya ko yi di guo mo da dian zu chen lian ji de yong di yang ko le xiao lu yao chen men du yang an zu pi ge qin zhe 快点小路车啊 또 제대로 내게 처음 겨치.

0: 남스디
1: 남스디
2: 우지
0: 아자 양라 말매 우지 아자 나 다그 라보다지 드리야래 하 호이베
1: 로사 뜨다 드리데 켄즈 사강기 토게 빠우쳔날 나즈 로브로디게 하 호스테니엔다
0: 데
1: 아자 독스치나 레브도에
0: 아자
1: 아
0: 레베 과세네 데 바르보도와
1: 다체나 바르가중다
0: 아자 아자 그
1: 아치 로사 뭔데 바르보도에
0: 아치 아자 데 그치
1: 슈
0: 뿡
1: 버튜니어 치리 바이바이
0: 바이바이
1: 버튜리 버튜리 버튜 버튜니어 치리 버튜리 버튜리 버튜 버튜니어 치리
0: 아니 왜 차도 같이 있어
3: 내게 러사 대신 되네 대신 되네 대신 되네 드리다 나 등산 나도 주제 대보러 와 왔다 니모 가 가마 고라 타 마사바 대고도 진에 미 촐라 치마마체 니네 뒤주 여보 창모 촐라 주기 세상 들은 예대 랑소 르당기 님도 장제 어야 카바디 카카 나르샤 대요 자지도 대지대 왔다 루루 겨주 탐배 카바 매배 초와 란지게이나 셉츠마 셉츠마 어찌 제마
0: 용구이다
2: 뭐지
0: 아 용구이 용구이 남스티
3: 셉츠 빠싸더라도 뭐
0: 나올라
3: 지난주에 통치 가르라시도
0: 우찌기라 대표이다
3: 라
0: 쩐이 양자 직실나다 찹자 둥그리라
3: 쩐이 양자라 공구노스보 대리 카바키메
0: 라 카바키메라
3: 어 어제보 카바지마 이봐 제모 다그라비 제고야 두게네
0: 들라 드리케스 나 주소가나로 로네 조네레 카바마 두스트 쩐이 양자 샤 스트그달
3: 다 쩐이 양자 스타 규메 오 딜랭아

0: 차집 시키시다.
1: 차들아.
0: 아, 지 차들 넘에.
1: 아니,
0: 차집 차단.
1: 아, 네. 차단라.
0: 어?
1: 여말이
0: 하치. 다 재는 아. 차단 법 간수로다.
1: 여말이
0: 차수무 법 간로네 디바.
1: 예, 여말이.
0: 하치. 다 재는 재는 저 이제 가라 저래.
1: 가려래라.
0: 어.
1: 직자.
0: 직자.
1: 아메리카 직자. 아프리카 직자. 프랑스 직자. 뉴스락 직자. 네발이 직자.
0: 아, 지 뭐. 난 니발이 그 찍지 손데가
1: 니발이 그 찍지라
0: 어라
1: 레슬 차가 뭐 보보셔지
0: 어디서 어삼이 차가 뭐래 니발이 그 찍지나 세방 거 다니나
1: 레슬 차라기 니발이 그 찍자
0: 어
1: 십주 십개
0: 가래 십주 십개
1: 어라
0: 어째 인제래다 Tuklo kora tene, injiri rabami. Ya.
1: Gila.
0: La.
1: Ngansu de, kaba jenja pechu danza, sim loya midul.
0: O di so, sa ta ya. Kaba tingji ma jibde, yang guam ni jong di suwa. Yuk shabu, lo lo mogo rang nyadu.
1: Usi, tose na.
0: Hamlet, danju yube.
1: Hali bota la. O zi, dita danju yudu, chamu duk shunji, wo! 피터네도 없네.
0: 빼리. 오 부탁다리. 네. 니치 상부 좀 댄댄다 뉴 줄다.
1: 니치 상. 와 호르베.
0: 지난 장자 제 같아.
1: 레슬. 니 참아.
0: 벨라. 내게 신나다. 다 팅사 보고도 저 헛다이나. 카바게 뱉다 쓰르버려 쓰러져도 가라 빼라 빼라 따가라보 에마 순남 양나 치굴 티니니 바르투 삼시 치굴버 시그리 순남 양나 치굴 에 순남 양나 치굴 티니니 바르투 삼시 제골버 시그리
1: 으아치
0: 부!
1: 롤!
0: 됐어 됐어
1: 롤
0: 하물레 쪘어라
1: 어?
0: 쪼쪼물이
1: 됐어
0: 나한테 재미있게 할 거야
1: 어떻게라 나 가봐야 되지 재미있게
0: 지 부! 나 지난주 가봐야 용지 때 뒤질 돈을 두다 대부라 망지 때는 야구 오른 거
1: 아직이라 나 가봐야 돼 나쁘지 차안 사버려봐 샤고 두야미 두니 너도 낭턴수도 직 대부라 재미있냐 쪼글 지기도 말라
0: 不
1: 老了,
0: 染尿个月呢, 哭哭起来尿个月的, 我, 俺爹贴不到个月,
1: 来死了,
0: 不, 呜, 打个喇叭, 哎呦, 哎妈, 孙呐,
2: 老三,
0: 谁知,
2: 卡里, 打的是,
0: 不是,
2: 继续,
0: 卡里继续,
2: 你也卡巴继续,
0: 他卡死我了, 你,
2: 打的是,
0: 왜 가죠?
2: 아니, 공부마저 당연히 가봐도 고맙지 않나 또 당연히 삼으시다 다른 쇼게 어떻게 뜬지 낭내 터요 내내 니구 권자한테 독슬리 했다가 가봐도 가깝 시에마도 저게 가봐도 옆에 슬골 죽으리 내내 총가 나라 파파파파 파친지
3: 예?
2: 뒤도드니 내내 뒤에요 내내 보지 않지 내내 샴주 뱉지 슈스게 아진다 아로
0: 와 제나 샴제 가르쉬 나서
2: 저라 독스리 드린데 토하게 바우진 갈 아들로 저디게 하호스 데이 발 아진데 신난다 나 다라는데 낙 듣게 던져 욤다
0: 아네
2: 커튼 나 독스 톰다가 아지양라 랑오네 스터시 치샤스기 아지 알아니 내가 조사 걸음 내라.
0: 어.
2: 대. 턱스 쳤다가 대주 내든지 이발. 제장에 왔다 퍼져. 디리기 지 참마 안 양락에 겹근다. 수용하다 헛도 겹간 체네. 참고 말다. 슬러비.
0: 어.
2: 딘제 지가 지 겨가 주두. 락바디 버기난데 독스 주베 이베니.
0: 어.
2: 샴지 뱉디 슈스.
0: 어찌?
2: 하루 당하네.
0: 와, 고, 고, 고. 샴지 가르 슈나서 하네.
2: 카바 대면도.
0: 카바 대면도라.
2: 어,
0: 어찌? 대라. 카바 대면아.
2: 俺那俺能行给，我妈给怕自己么？他个老婆呢？哦，记住。那听啥呀？马家见面干么说？我妈亲妈的。啊？哦。我去。啊，俺你听哪个怕？这些谁不来选买卖呢？这些见面来我的。哦。对，就俺你全做了，俺的啥？可是长嘛，俺面那素衣，是人家家的大了。哦，对。顾家俺的都是爹的，莫这地面是爹的。
3: 拉到卡巴的书店下，谁给简直的给马吉多？哦，吃过的，拉到我们家去多，这是大爷们结婚呢，筷子是到的拉不你个多，是结婚没着三三七个多了。
0: 对啦，
2: 第一回吃嘞。哦，而且前面旅馆对面说就要打。
3: 哦，
2: 对，
3: 定俺看了不听。
0: 哦，
2: 啊，子，养啦，卡巴吉达拉不恩姨，自己给你妈队长，卡住姐下不满着。
0: 是的，阿姐，俺的给做的可不得啊！这心多啊，你拖死他走，这个做完了。前张哎，进不当个主人是了，看看嘛，兄弟嘛，朋友没叫，他开始进攻去。阿姐，
2: 阿姐，没事。
0: 他前面这里进来个，想这边谁拿多啊？
2: 他想这个可完事了，但是那想着好着的。
0: 咱们说你卡巴的，那可把人吃不了了。阿姐，叫。我老。卡巴吉亚难的。阿姐，我不就那么说，俺这里卡巴吉没了。
2: 叫。
0: 那我也得是个没得了。卡巴吉亚的。阿姐，那我那卡巴吉没，但是你吃俺卡巴卡卡在哪里下边的？
2: 吃俺了。
0: 哦。阿姐，大家的小心。阿姐们，阿姐，大家这说那么多，卡巴哪里下出嘛了呗呢？
2: 哦，他前头叫了，破了个光棍的呀嘞！
0: 鸡婆婆，俺这边呢，谈得不多，破了平级小牛们。他前头，
2: 干出去！
0: 哦，一再对年纪干了嘞！哦，
2: 大弟，你生活出去，可把卡住去，可就难了些我事了呗。我们哦，
0: 可把难了些吧？得引进民警用在那是过了呗。
2: 这用在没吧？可把下年，你不着急。
0: 我这他，你不是四个多啊？用啊！
2: 这是
0: 吃了用在过多了，你熟对哒？毕竟俺俩做卡巴拉是这边了，样式婆婆那那丫头，但是吃过多啊。今年米穿了，起码嘛子，你那腿子长不老抓了住。再咋，这里你钱啊，卡巴嘎嘎的拿了下下。我呀，你用在地上，地上完了。
2: 哦，知啦。卡巴小姐，吃了团圆年，恁大的大。
0: 我这边，他这恁大的就我卡着了。
2: 再，
0: 但有啥呢？有啥呢？俺那你要了吧？发出全中国的罗嘎的。
1: 这，那大卡巴面呢？俺能洗巧克力哟。这，他得巧克力哟。巧克力多，巧克力多，巧克力多，我走了。巧克力多，哈，行了，阿姐，啊，对，地块子呢？干了茄子，去几下子多？
0: 我走，去地块子里切多块。
1: 哦，哪里了？去，切一下子给了。
0: 哦。
2: 哦，老了，
1: 青山公公上山，干了七八天节，出去你吃多了，电饭上啥干吃不来呢？我是叫了，是吧？你吃几个多米？康山地块拿了，康山地块，哦，看了看，康山地块变了，康山地块是那俺爹在地块子里呢。啊，忘了，
2: 啊，记住，
0: 那俺爹这个月了，
1: 那，
2: 记住，叫我拿了卡巴就打，叫我给他吃的，叫我咋咋的。
0: 我阿卡巴下山，这别杀死！哦哦哦哦哦哦！阿
2: 吉叫，谢马达达，卡巴吉达，
0: 你阿吉卡巴上个在嘞？
2: 你阿库巴哈乌勒的，
0: 个在嘞？
1: 你阿库巴哈乌勒？
0: 哦哦哦哦哦哦！阿吉叫，阿吉卡巴上个哈库巴嘞？阿吉，大队军卡巴上个的，卡巴个名我得录下不咯？大军个什么说？哦，这咋的？不，给他。
1: 俺做地鬼菜的啥子？有个叫哪了？卡巴就不去。俺做地鬼个初中的肯定晓得，肯定晓得。
2: 来是来是，这松果来不？别杀死给了！
0: 哦，
1: 要个二个些的，肯定你。
0: 啊，这大哥叫我来。我这大哥，不，当年面对大姐，我就去抵挡我。地鬼的，打不个这儿多。
1: 打不个吧？
0: 拖这个这儿多。
1: 拖这个吧？
0: 拖大个这儿多。
1: 我拖这个吧？
0: 拖大个这儿多。我拖这个吧？拖大个这儿多。我拖这个吧？拖大个这儿多。我拖这个吧？拖大个这儿多。我拖这个吧？拖大个这儿多。我拖这个吧？拖大个这儿多。我拖这个吧？拖大个这儿多。我拖这个吧？拖大个这儿多。我拖这个吧？拖大个这儿多。我拖这个
1: 말아 말해.
2: 나 믿어라. 어디? 강사디 거기 강다. 댄치금모.
0: 댄치금모서는 알아보.
2: 카바르 카즈 갭장 링케민투. 千千的奇迹，纽约之王难若，转发转发

0: ཁ་ལི་མེ་རན་པར་དེ་ན་ལེ་ཐོབ་ཆོར་དེ་སོ་ཡོ་ཚང་མེ་གང་ལ་དང་འགྲོ་གོ་སན་བེ་ཉམ་པ་ཤར་ཤིང་གོ་ན་ད་ད་པ་ཙམ་ཙིག་ཅན་ན་ཁ་བུན་ལུང་ལ་ཟ་ལུང་ད་པ་ནམ་ཏོང་བེ་ཁ་ལ་ཅི་མེ་ཏ་ལ་ཅི་ཅིག་ཅིག་ཏི་ད་པ་ནམ་ཁ་ཡིང་ཏོང་བེ་ཁ་ལ་ལུང་མེ་ཏ་ལ་ལུང་ཅིག་ཅིག་ཏི་སག་ཡ་དང་ཅན་མེ་བ་དུ་ཅིག་ལང་ཏི་ལེ་ 다 파르젠다 마모 잠즈 세야 원덕 요 세르베 게담니 쳔보 더 판지 천데 시행고 너 랭가르바 디 퍼너 좀 서로 뒤책돌라 속속 시행고 너 속속 진도라 참다 총성 시행고 다팔이 절리시네 제게 잠바다 뿌린다 시행고 너 다 가루는 그 담니 뜻다버 잠즈 제행고 너 디디 몰라 다리 반는 동메 칼라 뜻다버 잠즈 섬어 용히 요바 카타 세르베 섬어 잠즈 요바 다 용히 거나 더 이게 뒤저타나 다 카타 세르비게 섬어터 다버자 용비게 갑사타나 섬어라 데데니모 뭔가 잡증 마토라 말라니모 다 카타 세르바 잡증 요바타 친다 하타 세르바 섬어 하타 연모 세르바 잡증 등고라 디베니모 아카 따롱 케세 다 다롱 더 이게 마세라 섬어라 바타 세르바 잡증 요바 곰판남 동베 칼라 토마 말보게세 장총 요라 토지르킨 더자카베 타치 다타라 디베니모 카타 세르비게 섬어 잡증 요바타 토모사토 사기간에 유긴고네 사기간에 유베트조 롱라 잔마 잡삼 판남 동베 티미티징 트릭데 사기다메
1: ཁྱི ཕྱད མམ ཁྱི ཁྱི མཛ ད ཙང གི ལེ ཚི ཅུག ཅེ པ དེ རེ ལེ ཚི ཅུ ཡིན པ དེ ཇི མི ལེ ཚི ན མན ཐ སན ཅུ རེ ཐ ཡིན དེ ལིང རོ ལེ ཚི ཁུ ཚར

다시라고 제발 소소 해봐 되라 아니 진주 쪄 해봐 아니 냉주 나 해봐 아니 문주 봐 얘기 녀 해봐 오야 다 됐어 선보대 아니 레이긴다 아니 막 해지 되리 다 대고 놀아 담보 쳐잖아 다 진주 쳇대 해지 다 진주 쳇대 고들 너때 가서라 진주 쳇으니까 장가 쳇다 마도로 레이긴은 가서 니조야 말아 다 니시라고 야 되니 제발 소소 해비 가서라 다 진주 쳇보대 다 레이긴다 다 니주 니주 쳇지 That's our gonna condition your race, you know. Tambo, somebody, yebayo, mini troopy, sambatan. Dumbalan, shamato, jinju yigi, jirendus. Did it sing the jayum because la Tambo, somebody, yebayo, minis. But mini seate, Tambo, somebody, yebayo, seate, yajakibash. Then, troopy sambatans. Oh, yeah, troopy sambazo, kotigri. Then, dumbalan, shamato, the coronjigs. Tene, teso de chirin, ta jinju yigi chirin de payinsia. Tandigo nolan aso, tambo samba yiba yosia, tambo tan, samba tan, yiba. Ta kang nizung baresena, ta konde hi tama tapik, ne, peji, saji yigi, sanjubo yana, kali yigi, sanjubo de, deba ma shayun, deba dingda shakar shayarwa, dingda shakar.

0: 워코니 칸키란데 로인 신카노 무이 드린 제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2: 아 니 고마티 고데 쳔이나
1: 워향이 데 모기도 조 사슈 가사카게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 도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Deng anzo yikirini nanda, jotakirini, sujungirini tonzo la manya gompe tan, nyamba laso la pinto tubo yo sangkhi.
3: Oh, re, longchin kaba sunya le tinka, mang yi tsoto tano, ngugi songka nyambu yu yek tona chininka.
1: Ore, ta nyambo ki lenga.
0: Re.

超不 number， 俺呢那去年俺把他写字单写到总部部，控制罗建英。 표기 표선 초비 루가기 리네 준지타 타비 동에 디니 나나 최토르토미베 옹게시리 텐제 송창 체기 표기 루가라 창비 저와 탐디나니 로양기 신감디잖아 쇼다 디니나 체기 년진디나 이심소의 표기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토기지